0: 다디 그날 동구
1: 아노도 마바이사 스기를 배달라 도마 강의 동카
0: 에지브럭
2: 따모더이
0: 이거 니니 용설라 너도 마바이사 스기를 배그라디포
1: 니라 세랑 너 털까이 빨리 너 털어 그러펜 낭이야 지브럭마 아노 스기 있는 거는
2: 스기를 바얀다 용설라
1: 낭이야 용부르이 아노 스기 능마노
0: 뭐이 샤몽 털까이 땀 니야 뭐 개뱅 응나낭 하?
1: 개뱅만이 꼭이야 지브럭 하이바 사몽 달부석 당이 많아서
0: 땀은 달부석 난 카이 제스파노 마땅 나이자
2: 힌디 용서라 도마
1: 어 석이다 두부카
0: 땀은 석이 양나사 석나세 낭 나이자
1: 능 봤다면 뭐라도 모르기여 지프로 풍아이면이 약세 타기 마땅 약후 능래 풍아이면이 땀 가기봐
0: 앙 모디 카야 능 모디 카야 능 두마마 능 카이노 빠이키나블라
1: 두마마 능 카이노 빠야 지프로 판 촉디 촉야띠노 능 아부 땀은 가이면 깔라게 하
0: 앙 보노 땀은 가이게봐
1: 능 보노 카서 가야코 살부르노 봉아제지리 먹을 게 옆에뇨 가디오 마탄고 마이뚜 무이뚜 마이랑 러터럭 마호 다이마수고 몽사 사몽 빠야 사니노 다이 몽사 사몽 다이고 아부타몽 먹갈이키네 지프럭 보 반부티가 난 버럭노래
0: 안제 사파노 가야는 능 안오암 하이게다 개뱅디
1: 개뱅은 난카이 마 개뱅 아이노 마이랑 한타럭세 호바야코 수바야코 봉사제 까레야니 마이 우락시니 까리우이 람카레 디스니 흰자오카 능래 약궁 바디 벅사우이 응? 과이망세 짜뿡 짜뿡 자위 동어 불렀어.
0: 에이, 시링디. 지프롱니니 허자구스티니 땀 클라이. 능비니 바게야 스카이 카낭이 똥.
1: 클라이튼 클라이튼. 지프로 코럭사 쓰라이 판초기야. 뭐 안에 부사에 박사노.
0: 제사판 응통. 지프롱치니 너거 랑바이 세똥 파이나블레.
1: 랑바이 똥 파이파노. 지프롱노 부사 바이나니 바게 시미시 두부. 니니 누코니 자들포 참으로 땅은 바게 두비야.
0: 하게 지프롱은 니니 코럭어 루즈위 똥시디타. 쪼라꼬버
1: 담어? 넌 나노 쪼라꼬버 흔하이? 니르!
0: 오마요! 오마! 봉차인요 마이게 약디 샤이만카?
1: 약디 샤이만카? 따이 봉차를 그러노? 헐러 보절 응? 에이 지브로
2: 따무 용슬라
1: 동디 가리야 와 하보이 마이카리 나이야마나이 탕디 아소글레로 이동시디
2: 가리야니 마이카리 위 람클레디 베그라란타 용설라
0: 탕디 람클레디 능비니 꼭노다 크나이똥
1: 앙 차오 마이 람클레나 나이야
3: 따몽 라이케 아다 쏘라
1: 오 베조 능 속박야
3: 아 너럭 스링고 흥깨바 마 파이겼다
0: 너노 사버링바
1: 앙어 링고 따몽 가바 다부
0: 따몽 이바기 링카 사위 크나르디 따 하이게
1: 사나이따 따몽 사용노사 베조와 앙노노 말이 많이 가이 이거 니니 바지니 바기는 말인고
0: 따모 아니 바기 말인고
1: 니 니니 바기는 베조너링고
3: 따모 사봤을 능래 따모 가봐
0: 번호는 승디 안오바 따모 승이떠
3: 아보 따모 흔마니 꼭 글라이 가사 너 아따 써라 능 사그라디 카이 따모니 바기 링마니
1: 능 지프록노 르파이말레 르파이캬 아보 살파이카이 아니 뭐카워 떡클레 고등고 역적마 하이지 마똥시우 베조와
3: 따모 사 앙시 프롱으로 파이마니 자레야 응카 하자
1: 자야 응야 자마카이 벨라이치 자카 드마카이 니니 바시니 바그이 지프롱마노 나르기 시망글라카 베주와
0: 따모 아니 바기 지프롱노 나르기 만글라카 앙레 따모 카이케바
1: 따모 카이케바 능 뭉석 하야 하자
0: 따모 카이케바 아 사위 크나르 디다
3: 따모 응라이마니 글라이케 사부 살라야 사라이 시라이케
0: 니로 베주와 능 뭐 등위 똥마니 버럭이야 담니 바기 능 아스카이 꼭노 케르기 똥파이카바
3: 어급발 다부칼레 앙시 등이 똥머니 버럭이 하자 꼭노 케르기 똥파이마니 클라시푸 아버 담무 사그르디 아따서라
1: 크나디 베조와 앙노 사유 크나르시는
3: 사그르디 아따서라 다아꼬 담무 담응 라이마 클라이캬
1: 지프록사의 판초게노 승반보노 버럭 바이나나니 바기 시미시 두부나블레 베조와
3: 하뇨따
1: 아보세 이꼬 네 바스이 뭐가스칼 반은 속뒤 초기 왔던 녀세 어찌 부럭마노 버럭 밤리마노 까리보 누코니 매박 사먹노 땅을 입고 있던구 팔게바 앙케바 엄띠랑는 누구이 하이 뭐하 요구따 똥뜨띠 짜뜨뜨이
0: 아보 거긍이 만야 제레부 사노 나년이 바그 시밀에 앙치 부럭노 두부이야
3: 이히 바세 아따 사부니 꼭 선유똥

0: 가야 신이 허리 말리여. 너 아빠 아소가 그래디 아따 대봤어.
1: 그럼 가. 아따 첨프럼 그럼 바이키야 대박 너너.
2: 파이디 와이션 아소 타이너 아소 파이베시디.
0: 파이디 배즈와 파이디 넌 카이 바하게 문이 실라이 울럭 글라이 사.
3: 안 넘고 바티 헹게 안시 시간 깨보 속고냐 거기야.
0: 보러 따몽이 그 사만이 글라이 캐사 하이케.
3: 라마 거사 파이시 사슬랑보 시니 지프럭마나 뚜이 파이디 헹게 봐. 대세 기플린다 하리시 마 동이 타다.
0: 하게 사슬랑카이 파야고 하자.
3: 사슬랑 파이동고 더마보 마니럭 카드의 투무이 동만이 누구다 석고야는 땀나
4: 이꼴레 석고 캡라사
2: 능 비앙 탕크
0: 사슬랑 애드보켓 니바그 제나하리 동고 땀바
2: 어아 공노노 사나니 나이마니 두브리양노노 파시리
5: 쿨로마캬 아따타이 바스 쇼노 안 기사레르마다 클라이카타모
4: 레자 조란 비싱간노 소바 캡라
1: 전해 기사 스캉노 팔라르 카타 카이 우킬
5: 아무 한영랑 나오다 아따 조라 제프 파노 조라 리장 니슬라이 다 기차 시간으로 발현하고
2: 송보 번호 서릉들 베라이케 러이 하며 서릉 라이케 누게다 제사 저러 파노 저러 니스강 와이 셰퍼노 주로 박사 응이 말리야
0: 니닐레 바하게 저러 니스 깡노 주로 박사 응 라이케 시도 앙레 제 프로파노 분이 채 올어 속이카이 기살라지마 하이세 응자고 우스강거 진이 부리 록니 카이샤 고툼 라이테니 무상 숙리야 응 라이카 풍니 담 시니 흔의 샥라이자 똥마세 담지 로고세 속파이 바이오
3: 아기 진이 세세 이슈스 성이 저러 함께 어마 행여 저라 카이 저라노 저라 카잔 이슬라이 스칸세 베바노 마 속고이 바유
5: 구비 콩노 사라 탕카이 따무니 저라워 증분이 똥 하면노 그방 꾸치르 라이야 야 판고 진이 더 파니 버러러 아마 하이 똥마야 거 그레이 디니 너머 카이 아기니 저라 기플레이 파이마리 클라이카다 하야다 아타 마드숑
4: 제 프로파노 저라르 장니 스칸노 속고이 베냐니 나 하이케이세 저라니 샤몽 저라니 비싱고노 파이
1: 하이케 사슬랑 쟁이 말라이케 블라사
5: 이야타 쟁이 좀 말라샤
2: 쟁이 이르시대 사슬랑
5: 너 하이케 내방나로 굴룸바샤 디니층 엄하이 카이 마쿠 툼라이만 인카 제라이 판초야 롱노 사몽고 쭈뽕마노 뜨이 아바니 꼬야 엘엠방니 꼭시
0: 너 따모 범티 기사 사회 크나레 라사 사슬랑 구비뇨 사슬랑 넹 우킬포리 위 파이작 시블라나 우킬포리 위 파이작 응기뇨 엘은 박니 공노 사나니 나이다.
3: 너하고 신이 웃길러 사나를 그라시디.
1: 사수구의 말라야니 박의 성래 크나다. 너하고 니는 꼭 생치디케 사슬랑.
4: 크나바이디 사슬랑 엘은 박니 꼭 사위 좀 프로. 깨보 파는 그 사라 딱히 뱅바이디. 난 카이비니 꼭 빨면이 울어 성라디.
2: 아버케 꼭노 생치디 사슬랑 니는 꼭.
5: 무지 안카이 승의 마누. 하이파노 아니 꼭 빠이카이 승리다. 꼭 그레이 디니니 꼭 먹으니까 제라이 판 초견어 사문크라가 주풍만었디 앙 따부 뿌려너 아따베주어너 마스크라나이 능 미야워 따부니 바그이 마스 쇼프릭 바이 콩마 방이캬 아무나 기사 사위 크나그라니
3: 쿨룸까 쿨룸바이캬 미야 마스 쇼프릭 바이 콩마 방라이만 행게 이거 시프럭만었디뇨 아무리 흔말에 쓰라이브사 바이나나니 바그이 버럭 허럭사 낭이똥고 흔의 사마니 따부 아따 쏘라바이 마스 쇼프릭 아노 사카흥게바 앙보 시프롱마노 부마부파 송바이 사글라이 쿠글라이 돈사이르 파이카타 아브니 울로 따몽라이캬 앙보 아식 시그라이 야카오 우 상고세 아숨차 캄크노 아노 봉니 너거 파이그라디 흔의 아타 소라 링카 흔케바 앙보 마 탕가타 탕은요 어머 하이 징자로 그 사후이 동우요
5: 다모 몸띠 징자라보
1: 아보카이 앙노 사그라치는
5: 너거 그리 사디아다 쩌라
1: 능 타신거 디니니 꽉보 그리 사마니 아꼭니 뭐 저러노 지프럭마노 승실이 너거 무사 바이나니 바기노 두부바니 피야바 아니 로기니 아부카이 지프럭마노 쓰라이 시미노 밤르리야 쓰라이 무사 밤르마노 까르이 누쿠니 따이 구부니 사문 크락크락 그러노보 나기의 땅리우 하게바 안케 아부로노 누구의 무카 역다 아부카이 하이 쓰라이 판석이야 로노서 하이 판크락크락 사문 땅리 너노 흔가바 아부노노 사장문어 뜨이의 안 오졸이자고 브라브라 누군가 똥꼬상 똥이 많아 리야

0: 바기노 지퍼로 마노 뭐만 부파니 너거 돈 차이듯이 되느니 안 배제오노 마리마니 다이보노 뛰노 아살로 증절 빠뜨라유 앞으로노 능보 서구이 라파이카다
1: 하이게 안고 기사 마사시 나이카 구야 사슬라
2: 사디바세 안 롱리 배방노노 마유 식나니 흔히 동고 사디바세
1: 쿨룸바이카 꼭 한가이 제산이 사문과 버럭 나르카이 보노 몽산이 바기 시밀레 나르글라야 아보노 뛰이 꼭 방나니 에바 카이옥나로 그리작다 안카이 아스노 사그라시는 난카이 울로다이 와샤 사피나이다.
2: 응카 카카요 울로다이 재판을 산하러 낭락 흔의 따문이 흔말래 정디네 무산어 뜨녀 꼭 살아장나이 아본카 판소자 자라이롱노 판그락 사무강리 마차야 아본니네 아니 꼬자 엘엠방니 꼭시 따문기 어 엘엠방어 라이다 카이자카 자라이가이 배방노 클리 옌클리 베크랭클리 바한클리 비슈마클리 배방스클리 하이니 바기노 자라이 판소자 롱노 판크락 사문고 따추복디 흔의 엘람바고 라이다 크락카이 가작동 라이다니 바토라 탕의 제라이 판초야노 판크락 사문 땅리카이 마즈라 크락 베르장나이 아모 엘람방니 라이다오 동구 아모 타북 아타 베즈와 아타 초라 타이 바스이 쇼플릭 쇼니 녹니 꼭시미야 지니 감이 암차요 앙 베방노 크나작 제라이 부샤노 나리나 흔의 뜨랑카이 누콩니 떼이꾸무니 판크락 사문거 쭈뿍라유 아브록 시미야 부마 무파 응나이 수디세 바이탕니 부사 판초야노 누콩니 판크락 사문거 쭈뿍의 샥노 파리똥라이 마니 누구자고 아보 벨라이케 자야 엘엠바고 비니바이 벨라이케 마자크락똥고 꼭그레이 너럭 시야니바그이 하이로 응의 파노 많크나 피아바 앙따부 코럭사 엘엠니 보록 응의 너너 샤위 부지리나니 아보나니 사문 하이니 바기노 앙티니 노랑 베방노 릉그이 꼭살람에 반다 송사작마니 카카요 노랑 베방노 디니 어 라이다노 릉그이 제라이 판속야노 판크락 사문고 주북바이 라카네 하이게 노랑 따북 아니 꼭노 감카이 부지위만마이크나블레
1: 부지마카이 부지위만카 하이파노 앙키사마 사그라시나이카 구야 사슬라
2: 사디바스이 능 따무 사나니 무슨 사디
1: 앙 사나니 나이마카이 꾸담야 시야니 바기 그방마 사몽사야 땅의 키비자카 아보니 바게 저토니 샤이시깡 능 아누노 나카레 르자그라시디 아보니 로기와 아니 로기성 테이 파용 베조와 노록보 아누 나카레 르자시디 사슬랑 앙노노 쿨루미야 니니 삭니 시마노세 쿨루무도 아스그노 아니코
2: 돈 카바츠이 노노보 벨라이히 함바이 따모니 흔말레 능 아니코노 카함 카이 부주이 나카 산마니 바게
3: 사슬랑 앙 기샤 사자 마노
2: 아무다 꼭 아다 솜프롬 앙카이 따봉노 노노 시미노 기자꼭 사리웨이 반다노 무타게 드시리 흔의 사나니 나유 동마시 사디아다 솜프롬 능꼭 사바이카이 디니 어 반다노보 능노 무타게 드시리다
3: 하이께 쿨룸까 배박노노 쿨룸바이카 꼭카이 승 디니 어록 동나이로 배박노 아석 살로모이 시아니 문하고 글러기 동아이마니 따봉지니 엘엠 그릉 에바 앱부켓 사슬랑 승노 가함카이 쓰라이 판소견이 라자노 사오이 크나르카 오꼭노 크나오이 배박노 모콜 글랑사 기억바이 크나하네 카카요 하이니 바기노 시니 와지그로 비니 사야노 고시보이 조토니 샤모 바사오이 나카르산카 아보 벨라이 카퉁마니 꼭 앙보 티닐레 조토니 타니 나카노 마산치나이 따무니 흠말레 조라카샹보 제라이 판초자노 사문크락 땅리작만이 바그이 따복증 크나카타이 시카 디니니 시미증타이 어마하이 제라이 판초자 롱노 사문크락니 사문노타이 땅리리야 어머노 엉시나이 지니 디니니 스마이 하이께 어르노 디니니 지니 어꼭 찰라이마니 반다보 마탁자카 하니하이 저토노노 쿨룸바이카
4: 쿨룸카
5: আসক জরা খানাবাকিয়া থুমনুক থুমনুক নিমু চেরাইনি থিনাং মথুং থুমনুক নিকা রুহি চন্দ্র দেব বর্মা তাবুক খানাবাইন সকাং দেব বর্মানী রচাবনো